나시망 해필손 해필러손 마라카르니 돌니 노코바나 릉무텔니 기드랑코 크나소나 마나하 다오 나시망 아종 프로그램코 졸졸 스니바지오나 크낭스카나만겐

0: 칼두가 니바 나카다쯤 니바 자송 그 딸니 세놓 그 바랑 아루 포라이 그 바랑 바 외랑 고만자 아루 마 시자 외랑 고자 칼리시온 포라이 그 바랑 외랑 나기 식낭자 안다께 자 송글달니 세노크 바랑 다오로로 자 칼급바 카타랑 고자 칼리 세난 추옹느까야 돌급나라 라 스루그문 카타랑 고남 늑자 외만 카타그 딸랑 고 부꼬트라이 시야 좋다니오 자 칼나 남 늑바타 아름다운데 자 칼두가 플라 니바 카타그 딸랑 고 시야 좋다니오 장산은 막 다띠오노디 시야니코 마 시야니오 팽팡하니 나갔다 자송 그딸니 세노크 바랑 자송니 리아니 크리 우야망니 포이도랑오 아루 노벨랑오 카타자 방바 시아니 카타자 칼라니 시아니 로콤 베왈코 등 탕아따니 세베왈로니 레즈탕아우니코 메소카 찬치 자그릉아니 비망랑코 자칼라니 고미쿠잉아 니바 룻기잔 야바 나카타이겐 야랑안 아츠쿠 시아조따니나 말와 그딸 코라바에 능 투웨 산치기 딸라니 아로 늑자 그릉아 오니 온갓 급하시아니랑나 비아포테 옷르크릭스 강잉아
1: 나시망 아츠쿠치세아졌다니 바가로 리트레처니 비딩오 마 비케 사마니아가라니 코크나 소나마나 야나 가즈바니 트라다프니 Snikola Chiba Jiunga Ham Bollywood Melody Insomer, the Tantang in the Flinigate and Coconuts Kanaman Gain. That was Kampan and Shimanga Zeho Filmigit Koga Matan Ching, Yan Arman Malik Aro Marinin Gubagi Dong Yar Gitara Tumko to Anahita.

0: 그러면 복소금 값이 많이 발이 지린다리롱 기름 조각 하나 둘이리 녹을 그음 볼금님 코 하나 둘이리 엔동 아마나 숭제 동제 다른 분바손그 오바만 긴 마대 바 노바
1: 나시망 사우드 가로 힐스니 에만 누라반다 송오 롱아빠 이물상 모델 스쿨 오브 프라잉 파차드리 비르메 엠상모니 포이도 멍하니 코크나 소나마나하 다오 졸졸 헨담 마락니 사송탈니 기트랑 코크나 스카나만 겐 기트랑 웅잉아 아 송탕나 가사급바 로몽급바나라 니아톤 송탕코

나시망 인드라다누슈 바그바나 독니기 트랑코가 마타니 스마요 차송가탈니 미조기 트랑코 크나소잉아 더 치니 콜라치 오한 나시망 델리니 땅땅 비 파티 프로그램랑 코크나소겐 그니바지오 잉글리시 코볼 그니치봉 오 힌디 코볼 그니 콜라치 비 파티 프로그램 가탐바지오 힌디 코볼 아로 가탐봉아바지오 잉글리시 코볼 코크나소겐 옌 아카슈와니 투라

나도 긴 알아. 마도 그마 번녹 조종할 텐데. 니 말은 독뎀녹 마번 안 한 게, 낫게 하가니. 반지하가 작긴 하나? 니 파우제는 망보. 니 마우제도 망보. 와틀나들 지나게, 송동 아싸라, 로틀 잠을 지장고 됐나가니. 니디마 종. 니디만. 니디 정말 등하지. 등하봐. 고리근 지는 사람 지장. 높아라던 지장. 이따가 우가봐 가니라. 안다 그러면. 라디그 농네 종네. 라디그 농네. 네. 사랑 받잖아. 라디나게 라비고. 고살라도 고살고. 안다기 아가니 종네. 안다가 맺고 딱 종나. 자바리 골이 신의 듯이 노가 바니 기생이 속매고 속매루에 깅하마 마가 바니 랑승이 자풍고 자풍 불공 말링하마 자바니 아다탄 강기하가 아니가나 돈 시가다 반스름든 왈가다 바참든 돈 아니 듣고 뱅해나 사바리 고리 신액 반지 노가 바니 자펑코 자펑코 보고 말이나마 마가 바니 속내코 속내루에키나마 한다께 아가니는 아다텅게가나 돈 지가다 반치르무등 남자 왈가다 바차무등 가자 인다시 아가냥은 아다창은 강제 자바리 골이 신의 근곡 남측탕이 속매고 속매를 했지나마 남측탕이 잡힌고 잡힌 벌고 말라마 인다시 아가냥은 은우바 돈마마 돈 왈가다 바차무등 돈마마 돈 시그다 반승무등 나가랭 사바리 골이 신액 길마그리 노가파니랑 승리 마가파니 기설리 속매루에 끼나마 자평적에 끼나마 돈 인다시 우쿠바 백엔 인다시는 고살 타격나 사바리 골이 신액 반지 나라 노가파나 기설나 파파께는 드린나 빵쿠아마 속매루였나 자풍적적나 안누아 아다탄각지 살까겠습나 녹파테 만게 봉하고 쪼꼬리 말리바 고살바인독나 사자만 짝거바 사말동을 옮겨바 이 아가는 종자 만지야 한다면 앙아 자만 잡고봐 일통 한다께 아가는 도가오이 작마타 안노데 남자와 고가 반지네 칸가이 가까노바 가자와 한다께 우와 아가는 한다면 말고 닥중 도가마이 도가코 스파 마마 와기니 와나루 택택쇼 끈자네 큰먹그로 끈자네 남의 도가 오보 안다케 아가니야나 반지야 말동마이 말동고롱아 마마 안다케 반지 생탱하네 잡아 신나루니 쿠루 고타꼴 먹그로 끈자네 달라고 택택 끈자네 남미 말동 농보니 언니 만지고 아간 주행하나 일 통바 잘한 살팽이니마 마마 잘한 살팽자와 마마 안다게 살팽자와 아디 안다그바 만디나디 살팽자와 안다키 일통 아간 자키냐니 다한 아간 자먹이니 마마 늠마라니 마마네 살펜 자우데
dan sal penji zako onisa wadi panjini mamani do chikhna anjini angoni lade khari khibal ge nokne ge chak wen panji nokne ne banji ba agani ne to ga chibal nda ge me ye tomba sal pen dokne banji agani ne ayao maman age pakari ko anga do dokde Saldo mama saldo, saldo lagan. Saldo dokna. Bak saldo ode, aya mama nadi. Sang bangra kodo hon dokde. Salon mama salon, salon nyaga chke. Bandia salon dokna. Onge nokne mama ne. Ani agan ni dokna. Onge nokne mama ne. Dan agan jiga onisa. Mama ra Angriya bandia, kari kalbalata anginok, gitakwen panata anginok, ani bandia ganiana, aning manggor gin sina. Andak emang, namedaki ombone, ang paangding ding ni, rumal maksamal ding ni, ani sore ba unwan, sigapani ketsiyo, Kadang, tenggel bang-bang rupa, ruengan, segera kau wakbat jamin. Anda jamin, melam beri galdo, kodok sam dokana melam ba, bandingnya melam de, selsia mangga pana, melam ba, congra magdok kuna, melam ba, bisel magsani tomna, dalaba, bandingnya melam de, anda jamin. Bambali bela-bela, rangkendeng doka-doka, banjini zakzan diriko, kena suplingana. Anda ini, dorok bani makapa, agan ingana, zakwal nisi kecem, wade, belgokra kecem, ayaw, nukdokrana, balpongana, ikut saya dulu di kuat di dulu de, season baca kami ni sem, ni agan ini, saja. Guru guru itu kau gempa, macam. Dorok banyak agan tu digalena, pada, baikon baca di sini ni, agan ini. Ongen nuk ni mama ni, ongen sanggat tap onwan, yang nuk sang bangra ni. Onana, yang dulu agak ini melawan rawa semna, pakai warga tamko tak nang dokna, nil tongko, dokol cut berbat tamko nang teng dokna, nil tongko, melawan do dok pelana, selsia mangga pakok kopana bini pakai o, pang, ini kap pelana, ayo. Dak-dak sibri tanganakon. Hanung ma'yani. Pakari utam mengebako. Kelsiko. Anda kemeng. Nirtoko. Anda kemeng. Melam dozo kemeng. Anga melam rabaku. Amanam kenamara. Melam nam jazok. Hinggok kakari ngara. Maldak yo nimeng dakzok. Hani kisik beri na goga nak kau tak asam, mai tak kedek dok nana. Ayah mama badak na. Selsia mangga pakok kopadi nyagani. Anda mana? Sori ada. Jugi rasa sori pani melam na. Pagabadi dok na. Pagbani dok di kau ni ko, segini dijari ni ko, segini okey lah bad. Kampir orang bawa serang mentera. Jadi rasa sorry panjang melam de. Anda kedeng, sorry agak ni ana. Namae onbone ang pang dengi ni. Namae onbone rumah maksimal dengi ni mung. 200 betok gune melam. Iko tanap jauh de. Jonam patok dengi ni nangko. Iko pelang jauh de. Ani sorry agak ni ana. Anda ke banji ni anda ke. Jakor betul melam awa agam ni ana. Kadang pelinga ni melam ba. Anda kena, nama jaket yang boleh, angpang dengan ini,
zaten doldurdum ben.

이 꼬등등 몰라모아간 불량을 보니 한다기는 온근 아 온근 옥대 마마네 니 동네 온근 아이야 온근 오노나 자취한 불량을 끈자 은하가래나 니 동바 자부 수분자 묵각가나나 분자 낭냥 꼬 오나니 냐가래나 한다 그명 반기바 반탕이 벌로리바 본속나 반지 파탕이 닦아독바 손속나 반지바 파카레 와가 트람코 장낭속나 도콕식 벌바 트람코 낭승속나 하코랍사만족나 박사그릇 박그라키 박사라마 박사키 박사라마 박사키 살고는 미치나 살고나 그 반지구이라 닥키나 나마 도가 춥그바코 말동 롱그바코 앙아 캄비약족 등암이 이작 바족 앙종아다라 하이 인추로 보이지 인추로는 금방인들이 플레 나야 바셀간이 찰랑가 인추로인족나 안다그면 자부시 부아마 마마 무카카는 아파마니 니르콩들 시도 차가 짝수냐 한 플란 남자족 가자족 아니면 다나마니 앙기야 한 플족나 모벌망 무칸글족나 다오디 사명낭망 다와 한상 반티망 안다께 만디스발랑은 죽나 앙악 춤을 악몽대 득히그 춤 안다께 만디스발랑은 죽나 사명암은 다와 한응망골근 춤망 앙악 춤을 악몽대 만디그 춤 아니 아가나는 죽나 사명암은 흥곡망 앙아그 첨락멍대 마니알락그바 첨 한다께 만디스발랑은 족나 자문랑멍 다와라 하는강기라자멍 앙아그 첨락멍대 슬라그 무트노고르첨 한다께 아가니야나 자문랑멍 다와 하는마라자멍 앙아그 첨락멍대 아니 바친 브레츠 한다키 만디스발라는 족나 자명랑멍 다와 하능라이 라즈멍 앙악 침랑멍데 하능 피루 라자침 한나니 족나 자명랑멍 다와 하능 발와 라자멍 앙악 침랑멍데 고리 시반두 라침 한다키 만디스발라는 족나 사명나무 다와 아니면 시아그르카니 니와라 마이카와는 니르통으락 비그바 마니아르식 비그바바 와자랭 와근 아로 와자랭한 비차근옥 안만 플라나 와망니 비카 자그르카라 아야온만 플란 비카 자그르카나 안다면 아라곤지 따라 마스루무 장난독라 아이요 살바자바 다크야 바다고 가래 살바자바 바디비 살바자바 바다키 드그로 가와라 네 마츠미 자제는 독나 언다는 마츠라 가냐나 아가데 아가자 아파리 주수네 아니 시공자 블체 이자니네 아라고니나 토독나 데나라 항만제가나 막칸삭나 마츠디 만지다라 틀나 이다기는 아라고 인디자 하이자면 살바타키로 우풀로우라 장글크키 다오자 마이닥동나 브랜치라그는 게제 와조르박바이족라 아라고 인디구스나 안다이면 장글크키면 아라고 인디제 나나 브리노인족나
Demek. Oksan bel korang, sto hez poram ko, dokla bele. Aya, naram may takam bel izada. May takam da, na kuda de dakta de, bir saba baca wa. Tümmate la kuda de daktila. Inde gama sura gama. Naram kora, hambi di gama, naram ima. Matsu ko on dokla. Ara gondiya. Dade, ara gondini kabakti, katta dokla diyadi. Nanga pani tigong dalga bakko sa, pek takda daklemen, melamde. Siya tibrongo, saskap dokla, zatsiko putmani. Unuan maksude, bakribak takatemen, tepan deni dokla bikode. Aya nadi mo, diga perdokde, mai takremen zat, ini akan juga. Wah melam ko okbet dengan tadi. Nak kita dah hantar pun. Gandu ko jen tetok lah. Ini gandu seksa. Tepulang. Tak hati. Nah adi. Salbat dah beres. Oh. Nah dengubah nama dengan nasab. Endak ini tak lelang ke sebelah akan ini. Endak ini aku dah ada hamil tutup juga. Mamin kiba hamzawa. Endak ini. Arah kondinu maksum. Dak ini. Dakkirkan ke sini. Dendel dakkako. Gonggong miliyako. Puisil rakti gebako. Danggasil segi gebako. Sarsropi onana bandidi. Ada sakon temerbang. Malana. Sakini kwan. Bersa onwan. Sakini sotana. Bandida de. Ki bandi gwira. Dakkina nama. Pasal gani chalanko, dobel gani dipako. Dakin na mama, nyakani. Anda kama, hayan suobo, anjong adaran. Hiwaw, dupcero hiwaw. Dakin na nama, gorigan chini sajia ni, sadrang, nako aiza ma. Sima raza ni dupa razo ni, dizrang nako basi kuza ma. Andakir waga dia. Dendel dakkako. Gonggong muriyako. Marilang lak big bako. Kambin izak balang indokna. Kedik tigwira. Dakini na nama. Pasal gani chalangko. Dobel gani dipako. Tuinina mama, dakinina mama ni meng. Dekiba kutori ang jokla. Dendeng dakkako. Gonggong umiliyako. Hanung kiban durako. Kambiyaka ang jokla. Kega gigwira. Dakinina mama, pasal gani gittemko. Dobel gani chalangko. Andake, kutori gana.

나시망 제론지 모머니 다리그먼 느키 반디니 골퍼니 박챗급바 라디오 시리얼 프로그램 코크나 소나마나 다우 득득사니 자마노 스니 바지 옹하오 나시망 토키 하우스 프로그램 코크나 소나만겐 아로 야스모요 나시망나 등탕 힌디 필름니 기트랑코가 마땅겐

나시망 소노니감 아로시아 고샬니 릉가파 이슈크 인 페리스 필름니 깃 그디에 디 쿠르티 깃콕 나소나 마나하 다오 나시망나 멍가펀 깃콕 마탕스카겐 아로 이안 와지드 알리 맘타 샤르마 아로시아 고샬니 릉가파 판데 지 시티 깃 다방 투 필름니 옹아